0: 대내세요. 시인전 내부 조사실로 아시모노 전부 다해호실로.
1: 하이.
2: 들. 자. 개. 준비를 깔고.
3: 출城, 走 친치.
2: 저里面 是什么东西?
1: 放心，
3: 走。

0: 마주와, 노야다. 노야니 쓰레데이케 테츠키오 야리마쇼 고장이야죠.
1: 나가!
2: 咱们就这么干等。听说里面有七八百号鬼子，
3: 把嘴给我闭上。
2: 是。